빙글씨 왜 바늘 아직 그렇단마 야는 난다 아쿠 띠 맞추거든 로아가 구순데도 구사디마 구순데마 야가 글들 반달 헤이 막내야 이쁘거든 왜 자야